0: 기와라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싹 도시와시 있다고도 갔다. 이모와 있어가 시대도 기대나인다가. 기와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담노. 다시 사람 반담다 이번 웨이스고 시키던데 기다린다 가요 초반에 그 일에 초반에 그 일에 초반에 그 일에 하시던데 그 일에 그래 그래 이 너무 말하는 호동 말다 자 남진 다용다 시담담담담냐 홍포 나이스 트루노스 시담담담냐 기원나 그 일에 시타나 그 이래를 키워나 그 이래를 하시나 키워나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you were
1: me
2: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 Should I go back? Should I keep the version?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3: No, not this one. Not this
1: before you go back to the instrument version?
4: No,
1: go to the end.
4: Go to the end. Get away. It makes no sense.
1: Oh, don't stop. Don't stop.
3: One more time. A cappella.
1: Let's do a cappella.
3: I want to do
1: the...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.
3: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
1: We should have played.
4: Crab.
1: Crab is so stupid. Crab. Okay, let's record. No, a cappella.
3: A cappella one more time.